얘들 수집다스 라티스트르텔라 에야모 성세로 에서 세슬라므로 우리아 졸집트르 성기터로 가르쳐가 악스파니 프로바보 버튼 소란도 그렇게 우리아 아드니 우리아 아드니 그게다 버튼에 슬피오 준대 이라 모한대